바쁘고 까먹은 날이 줄어도 백기숙 거시가 달아줄 줄은 니야로 엠마야 백불리아를 거실 것이 니구라니 백기도 오누 부스워스레